그게 일단 판단을 해. 무시해서 판단을 인데 가족법이 해야 할 일이지. 힘든 가족법이 없어서 벌써 그게 지금 있었던 공군 의료부 앞에 가족들 앞에 아스트릭 컴퓨터지 인다슨 게 인다 가족법이 해야 그것을 더해야 해. 보태이나 마디이다 차원도 보이 바로거든 이토나 바리다 예시피다 요리다로 순탈도 볼게 오 바리다야 요로 이토나시다 그만한 마치 원사라 돌리만것 어우든 순탈기로서 아부 돌리나 깨버려라 멀리 볼게 보내라 숙과 아픈 하루에가 달려요. 오스트바티카티 레이라 놀림인도 가자 차이바티시 그래서 우어도에 돌아 내야 합디 아바 나막다 빌리게 그 바리 누리카 아사막 마리 누리카를 벌다 누리고 나막다리시 태연토 달바나 외투네 달려 노래리자께 강보자이와 무슨 불타임 이다슨께 버튼나디스 수능으로 반지기 푸르리아 가리피나쯤은 석권기기 단단 주마이에 단수하지요 사라지기스 주마이에 무하신대로 단단 주마이에 단수하지요 사라지기스 위기하리 단대로 동아시 칼 바로죽 바로죽대 내긴다의 바로버릇 이따가 바로버릇을 한사와쿠아리 바로버릇을 보겠다 인다자자 보아리에나 리아이라 무스 이따가 한사와버릇다 노하루 이상파티 브리지아 노하루 이춤 더보스라 이따가 더럼 쇼다가 소유 무스로우 고집은 아니길 인다긴 사바 원고를 사바 고집을 하바 아프리카 내가고 위토와 마바지로 일하잖아 자자자자 마무스 바람이 바람도 이카로 사이 아군다가 나는 거 아니까 무스로 마바 내가 바리 바람 뺏어 Dasarik turu kuang, bayang gini apa? Bosan tak cerai, tak mana tak betul apa? Tak mana betul apa? Kuang, dalam sahaja, tak tak hati apa? Tak bosan itu, dalam sahaja malaslah, tak turut cerai, ni lebih malaslah. Tak turu kuang lagi, bosan cerai lepas. Apa macam tu? Kalau ikhlas, cara dihitung, kalau begitu, mana pun kita pergi, saya ni pergi kalau, bingung dia mau, bingung dia, kalau macam mana, susah. Kalau kita, bukan kalau kita lagi, amat bosan, terlalu berhari. Nita ambil ambil ni, ni terlalu. Bosan pun lepas, kalau tak, itu. そのことはよ。お前のこの子全部殺せる。自分たちは正義。逃げ場所を殺しに行け。たぶんそうなるから、こしか。なんともいろいろ。たぶんそういうことはない。いんだすんぞ、みやみと。あげたもん。全員しゃがん。たぶんそう、全員のくら、みんなぞいろいろ、いったものが一緒に、いんだすんのじゃじゃ。 이천산 부비리가 모르카 리조선 부비리 디라훈 조선 부비리가 모르카 잔 조선 부비리 아츠 조선 부비리가 모르카 소조선 부비리 사토 조선 부비리가 모르카 아트 조선 부비리 그런 것처럼 말이지.
cosa di punto di vista più tanto sentire e allora non so se è evitare gallo non so se può vedere la volontà barro so sentire barro so sentire e evitare e lì è ancora e torna e da come può vedere e lì è più di tanto lo e da sentire quali clare me li metterà da battaglia quali casuità Thank you.